대부분 다, 뭐,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, 나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사실이기도 하고요. 그때 당시에,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수 없을 때, 굉장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썼던 곡이기 때문에, 나 자신한테 되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.